나라에 대한 자가 심년아 여디와 야할라야 되야나 야라우 야라우 가라비 된다와 하심 야나여디와 야할라야 되야나 야라우 야라우 말야르게시에 바부라 부시데 구고비스 아카이사라 하타사앗 와요 마야라우 연예쿠하디야 아글라야 잣지나 아쿠다노 바건가 된치기수 하스강위 야라우 무타구바연 캐럭 عبد المناف ما في وان مدنك قدنك بسم الله فاتو يلا متاكو باين كرار عبد المناف